0: 그래서 서로 택시 쓸수 있는 점, 해외에 있어야 됐었어.
1: 17, I copy that. Ocean 3238.
0: 17,
1: yeah. Okay, so if you don't
0: want to destination.